경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업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 지성 단정성은 니안 불이 불여이기라 가지고 그거

요즘 당도 헌다. 당도를 당도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속은다. 닷 감고 돗다로 구걸 두둥 울리며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떠나가는디